0: BP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와나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영어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다음 달까지도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For our final story, Meta settles landmark social media harms case. Meta, the parent company behind Facebook and Instagram, settled a landmark case paying $16.7 billion and pledging to make sweeping changes to protect underage users, including limiting their usage time. 메타는 이번 주 미국의 주정부가 제기한 청소년 SNS 중독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67억 달러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nd these were your top five stories.

0: maybe it'll happen. Let's use it in a different example. A building can feature a state-of-the-art security system. Mm-hmm.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포함한, 즉 갖추고 있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명사로 쓰였을 때는요, 또 얼굴이 이목구비라는 뜻이죠.
1: Oh, but that has to be plural.
0: Yes.
1: Right? 왜냐하면 이목구비가 또 하나 이상이 있기 때문에. So features. So she has really nice features.
0: Yes.
1: 이목구비가 예쁘다.
0: Yeah. Mm. Or I could say, oh, Haley, you have striking features.
1: Oh, do I?
0: 그렇게 오늘 이제 정말 이렇게 뭔가 근데 헤일리는 사실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니다.
1: 저는.
0: 우리 헤일리는 오목조목 예쁜 스타일입니다. 혹시 못 보셨으면 유튜브 와서
1: 아이고,
0: 보세요.
1: 아이고.
0: Okay. Or another example is a feature film versus a short film.
1: So what does that mean?
0: 네, 장편 영화를 feature film이라고 해요. 그래서 short film이 단편 영화이면 그냥 long film이라고 안 할까 싶었는데.
1: Mm-hmm. Well, that's just the industry lingo.
0: That's right. Okay. Before we move on, let's listen to the clip once again.
2: The 2026 Busan Biennale will be held from the 29th through November 1st at venues including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This year's event, themed Sit-in Chorus, will feature works by 46 artists from 22 countries across various genres, including installation, sound, and performance art.
0: All right, before we wrap up, let's go over the expressions again. Mm-hmm. 네, 첫 번째 표현은 detect였습니다. 감지하다, 발견하다. 뜻이고요. So we can detect movement, detect problem or tension.
1: 맞습니다. 또 issue 동사로는요. 공식적으로 발행하다, 발표하다, 내리다. So you can issue a warning, issue a statement, issue a ticket. 또 명사로는 발행본. So we have magazine issues and newspaper issues.
0: That's right. 네, 그리고 기존의 권위나 주류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dissident라는 표현을 배워봤고요. So there could be a political dissident or dissident voices.
1: 네, 이 dissident가 뭔가 공고한 권력에 저항하는 느낌이라면 dissonance, D-I-S-S-O-N-A-N-C-E 뭔가 두 개의 약간 동등한 forces가 맞물리는, 하지만 맞물리지만 불협으로 맞물리는 느낌이죠. 불협화음이나 조화되지 않은. So we have musical dissonance, or you can have dissonance within a team.
0: That's right. And finally, we went over the word feature. 네, 특별히 포함하다 혹은 특징을 이루다. 네, 가수들이 노래에 피처링을 하는 경우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All right. So this was News Recap featuring Haeyeon, and we'll see you next week.
0: All right, everyone. Have a great week.
1: And with that,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George and Yura with Romeo and Juliet.

0: Expert Insights. Today, 네, 최근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영어 표현들 모닝 웨이브 부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배워보는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자, 만약 대학에 인플루언서 전공이 있다면 여러분 들으시겠나요? 저 요즘 초등학생 장래 희망이 연예인이 아니라 유튜버, 크리에이터인 순위가 점점 올라가는 만큼 이 SNS 인플루언서의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요. 정말 컨텐트 크리에이션 메이저가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그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 spoke to Professor Patty Bell Hastings, who does teach the content creation major. So first, let's find out, what do you learn as a content creation major?
1: We call them content creation or content, right? But what we're really doing is video and audio and design and writing and creative things in all different kinds of media. So these disciplines were already in the university, and now we're just taking those disciplines that we study and research and create in and putting them into formats where students learn how to use platforms to get their ideas and their research out. Any of the other infinite number of content platforms that there are now. Writing, it's still very critical, but also integrating AI in ways that are ethical and help with the process of creating our content. But everything from video editing to social media campaigns, market research, we have to do a lot of audience research for the content that we're creating.
0: 네, 이미 대학에서 가르치던 비디오, 오디오, 또 디자인과 글쓰기 등을 다양한 매체에 적용시켜서 학생들이 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전공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즘의 중요한 화두죠. 윤리적인 AI 사용, 시장조사, 소비자조사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본인의 아이디어와 리서치를 인터넷에 있는 이 무한대 플랫폼들에 올릴 수 있게 하는 게 콘텐츠 전공이라고 합니다. So that makes sense. It's very smart because you do need to be business savvy. So we heard the term media. 자, 이게 약간 문법적으로 헷갈리는 단어라서요.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단수는 미디엄입니다. 이게 복수가 미디어가 되는데요. 둘 다 매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미디어, 단수로도 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언론 방송사나 이 업계 자체를 얘기할 텐데요. So let me give you an example. The media has been under threat. 자, 이때는 이 언론 방송 업계 자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the media has라고 단수로 쓰죠. Or social media. Social media is everywhere. 이 SNS 전체를 집단으로 묶었을 때는 social media is. 자, 그렇다면 언제 미디어를 복수로 쓸 수 있을까요? 여러 개의 매체를 뜻할 텐데요. Digital media are replacing print media. 자, 여기서는 디지털 미디어, 단순히 SNS뿐만이 아니라 이런 스트리밍 플랫폼, e-books 등등등의 매체들을 얘기하니까요. Replacing print media. That could be books, newspapers, magazines. The local media. 자, 여기서는 local media outlets, 방송사들을 얘기하죠. The local media are arriving. 하지만 보통 이렇게 복수로 쓸 때는요, 문어체나 아카데믹 라이팅에서 쓴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social media is, the media is 단수로 많이 쓰게 됩니다. And the second term is infinite. Infinite, 무한한 혹은 무궁무진한이죠. So there is an infinite number of platforms. What else can you have an infinite number of? You can have infinite patience, 무궁무진한 인내심이 누군가는 있을 수 있겠고요. An infinite number of or infinite wisdom, 네, 엄청난 지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The reason I brought this on is because we have infinite, 하지만 유한하는 발음이 finite입니다. 발음이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요. Infinite, finite, 구분해 주세요. 자, 이 두 번째로 수업 시간에 이런 기술 말고 또 배우는 중요한 스킬들 들어보겠습니다.
1: And we've seen, you know, lots of YouTubers burn out. We've seen lots of people stop producing content because it just got too much for them. Mm-hmm. So one of the things I incorporate in my classes and in our program, our digital content program, is sustainability and project management and understanding our capacity. What do we have the capacity for, mm-hmm. right? And learning that at the beginning rather than being 5 years into the channel and then finding that you have just burned yourself to a crisp.
0: 네, 많은 유튜버들 또 많은 사실 직장인들이 일 조절 실패로 번아웃이 오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성과 프로젝트 관리 또 본인 능력치를 이해하는 것, 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So if you think about it, if you work in a team for a company, maybe that company will give you that step, the timeline. But if you're a freelancer, if you work by yourself, knowing your limits is really important. 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어디까지인가? Capacity 들었는데요. 또 capability라는 약간 다른 능력이 있죠. 역시 여기서도 차이점 알아볼게요. Capacity는요. 받아들이는 용량 혹은 수용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o this is more quantifiable,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So for example, your car's fuel tank capacity, 내 차에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렇다면 시간적인 부분에서 my capacity, 내가 시간적으로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는가, 쳐낼 수 있는가, 그런 의미가 되겠죠. But then a capability, 들어가 있는 ability처럼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나의 수행력, 기술, 기능을 뜻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때 I don't think I have the capability to do this. 능력이 안 된다. I don't think I have the capacity to do this. 일정이나 시간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And final expression here, if you're burned out, maybe you're not just burned out, but burned to a crisp.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Crisp, C-R-I-S-P. 영국에서는요, 이 potato chips, 감자칩을 crisp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까맣게 탄 혹은 숯덩이도 crisp라고 할 수 있는데요. Then you are burned to a crisp. 번아웃이 오다 못해 까맣게 탔다. Or if you are terrible at cooking, you could have burnt the steak to a crisp. 고기를 너무 태워서 숯덩이가 됐다. So I think that is an important lesson to be had for all of us, whether you are a content creation major or not, making sure that we don't burn ourselves to a crisp. Speaking of which, let's turn to our next story. 네, 이번 주 개학을 한 학교, 또 대학생들은 대부분 다음 주에 개학을 하겠죠. 자, 아이들이 이제 여름방학을 거치고 새 학기에 아침에 일어나기, 숙제하기, 학원 다니기, 다시 학교 생활로 돌아가기 힘들 수 있는데요. 부모님들 물론 이 새학기를 정말 웰컴하고 있으시지만 새학기 또한 잘 준비하는 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expert is Dr. Michael Barger, who's the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자, 새학기는 다시 루틴으로 돌아가는 시기인데요. 이 루틴과 자녀들의 중요성 들어보시죠.
2: Routines are really helpful for kids because when you have a routine, you know what to expect. It gives you a little bit of structure, which is really important for students. You don't have a lot of control over things that go on in your life when you're a kid. You know, parents and teachers are making a lot of choices.
0: Right.
2: But when you have a routine, you get to know a little bit about what is going to happen. And that can give kids a sense of feeling like they're in control of their lives. And when you feel like you're in control of your life and control of your actions, that can actually help build your confidence, build your belief that you can control the outcomes in your life. And that's a really important ingredient to academic motivation, feeling like you have some control over what's happening. And I'll also say one of the benefits of that routine that you may not have thought about much is that when you have a routine, that can actually reduce some of that friction between parents and kids. There are some specific things about technology use that parents can help their students with. So for example, at my house, we have restrictions around certain kinds of video games that are different during the school year than they are during the summer. So video games can be really fun and really engaging, but sometimes they can be hard for kids to put down, which can mess up routines.
0: 네, 아이들에게 루틴은 체계를 만들어주며 그들의 삶을 본인들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또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마찰을 줄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자녀들의 자신감을 키워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그렇게 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성공한 데 기여를 할 수 있다. 즉 루틴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폰, 태블릿 이런 스크린 타임들이 모든 문제들의 원흉은 아니지만 교수님도 자녀들에게 특정 게임은 학기 중에 금지하는 등 이렇게 루틴을 깰 수 있는 일들은 배제한다라는 팁이었습니다. So routines can reduce friction. Let's take a look here. Friction. 마찰이나 저항을 얘기하죠. So there's first the physical friction. If you do this, rub your hands in the winter, that friction causes heat. 이 손을 마찰했을 때 열기가 나는 물리적인 friction. But then there's also friction between people. Maybe there's a lot of friction between the couple. 싸웠을 때, 뭔가 마찰이나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을 때도 friction이라고 할 수 있죠. Second term is mess up. 엉망으로 만들거나 망치다. Mess up or mess something up. So I really messed up this time. 진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I really messed up. Or you go to a really nice restaurant and the plate is so pretty and you don't want to mess up that pretty arrangement. 너무 예뻐서 못 건드리겠는데 망치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So for us, the parents, the guardians, the adults, with the new school year coming, what are you supposed to do? Let's take a listen.
2: What you don't need to do is spend all of your time looking over your kid's shoulder or doing their homework with them.
3: Right.
2: One metaphor that I really like is from scholar Allison Gopnik, who says that parents should be more like a gardener than a carpenter. So if you are a carpenter, you're following directions. You're saying, I'm going to build my kid exactly this way. Mm. And I think that increases a lot of the academic pressure if you say, I want my kid to be this particular way. Mm-hmm. If you think about yourself more like a gardener, what you're doing is you're trying to provide fertile soil. You're trying to make sure that your kid is watered and is getting sunlight. And I think that allows, just like a flower, to grow the way that it naturally wants to, as opposed to into one specific thing that you have in mind. And I think using that metaphor might be a helpful way to reduce some of those academic pressures.
0: 네, 부모님들은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믿고 있다라는 생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선생님과 소통하기, 아이들을 지지해주기, 관심을 가지고 함께 책을 읽고 교육적인 활동하기. 하지만 여러분, 관심입니다. 감시가 아니라고 해요. 정말 좋은 운이었는데요. 내 아이를 정확하게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낸다라는 목수, 카펜터의 마음이 아니라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정원사의 마음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합니다. So that is beautiful.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is term, tell. 자, 이렇게 쉬운 표현, 하지만 tell, 말하다 뿐만 아니라 알 수 있다, 구별하다, 또 명사로는요, a tell, 거짓말 같은 거 할 때 딱 표시 나는 분들 계시죠? That's a tell. So the professor said, kids can tell if you believe them. 자, 부모님들이 자신을 믿고 있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였죠. I can tell if you're hiding something. 이렇게도 쓰이고요. So for example, for me, my tell when I'm lying is I blink a lot. 저는 거짓말을 할 때 눈을 많이 깜빡인다. That's my tell. And then another body part, look over one's shoulder. 자, 누군가의 어깨 너머로 부모님이 일어섰잖아요. 학습지 풀 때 계속 내 어깨 너머로 뭘 보고 있다. 감시하는 거죠. That's exactly what it is. I hated that. And that is hovering. That's what helicopter parents do. Look over one's shoulder. So here's my final tip, or the professor's final tip. Don't look over your kid's shoulder. And with that, we're going to take a song break. This is 텅 빈 도로 by 태양.

0: FM 부산 영화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7: 11:00 o'clock.

0: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7: And me, Jessie.
6: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7: Okay.
6: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8: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6: Time is running out.
7: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6: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7: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6: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9: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0: 12:00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unz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올스타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0: Some more songs for you to enjoy too. 미친 거니 by 송지훈 featuring 방영욱, followed by 내가 그리웠니 by MC Mong and 운명을 거슬러 by SG Wannabe and 김정욱.
1: 사랑이 아냐 이건 사랑이 아냐 너의 집착일 뿐이야 어디 있든지 내가 무얼 하든지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방송.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0: 주리에서 만나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The time is now 6 o'clock.

0: FM 부산 영어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7: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8: 올라, I am Rafael Salardi, a Peruvian living in Busan for 20 years now. After living in Peru, I fell in love with Korean culture, so I decided to move to Busan. I like feeling the warm sunrise at the beaches in Busan on sunny days. A cup of coffee while looking at the sea in the coffee city Busan reminds me of the Andes Mountains, a famous coffee producer in Peru. The reason why I like Busan more than anything else is the people. Even though I was not good at Korean, everyone treated me with kindness and friendliness. I really appreciate those who are so nice to me. I want to live happily ever after in Busan for a long, long time. Gracias, Busan. Global City Busan, we are all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song.
9: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The time is now 8 o'clock.
1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11: In the story, Little Red Riding Hood, Little Red Riding Hood almost falls for the wolf, who is disguised.

0: 끝까지란 뜻이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로이나이 이게 뭐냐면 그 보면은 이제 리키맨 리시우트의 여러 가지 그 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 해당 길, 그렇죠? 이 구역, 이 길, 로이나이, 로이를 F-I야. 그의 마지막에 우회전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회전이 레 파이, 그렇죠? 파이의 반대 말은 뭐죠? 짜이, 그렇죠? 그래서 우회전, 좌회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A가 이제 다음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식용 얼음도 판매하나요? 감언예. 어레이 거반 도이 라랑 컴 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레이 여기에 거반 판매하나요? 도이 라랑 도이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그 하나의 이 가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도이. 근데 여기서의 도이는 뭐냐면 한 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이 라랑 그쵸. 라가 얼음인데 여기서 라랑 말 그대로 식용 얼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식용이 말 그대로 먹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도이라랑 식용 얼음도 판매하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B가 네 있습니다. 저쪽 냉동고 안에 있습니다. 자거 도이라 남어정 두렁 피에키야라고 했어요. 자거 네 있습니다. 도이라 말 그대로 이제 뭐라고 했었죠? 얼음팩 남어정 남 이게 뭐냐면 누워 있다가 남인데 여기서 남은 뭐냐면 위치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정 두렁 피에키야 정 이게 어디 안에 어디죠? 도랑 냉동고란 뜻입니다. 냉장고면 뭐죠? 도랑 그렇죠? 그래서 도랑 냉동고 피에기에 저기에 있는 냉동고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회화를 이렇게 마무리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회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1: 네, 비닐봉지는 2,000동 추가 되는데 가져가시겠어요?
0: 네, 하나 주세요.
1: 네, 총 15만 동입니다.
0: 네, 이게 두 번째 회화인데요. 티 어라이 팀은 거 데빌 라 락비 호이 타이 어라이 티 nói về siêu thị nhiều hơn nha. Ở chợ thì mình chưa bao giờ nghe nói là nếu mà cho cái gì nhỉ? 비닐봉투. 비닐봉투인데 돈이라네. 돈 추가된다는 얘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1: đi chợ thì thường là túi ni lông thì sẽ được cho miễn phí.
0: Đúng rồi.
1: Còn ở bên hàng thì Mỹ lại thấy là ý là trong chợ thì vẫn được cho miễn phí mà đúng không?
0: Đúng rồi, đúng rồi.
1: Chỉ là khi nào mà mình mua, mình đi những cái nơi mà như là siêu thị chẳng hạn, những đúng cái rồi. Cửa hàng trung tâm thương mại lớn thì mình mới cần phải trả giá, trả phí cho một cái túi.
0: Đúng rồi, đúng rồi. Còn đây Việt Nam에서도 ở siêu thị thì có phải trả tiền không?
1: Không, ở siêu thị ở Việt Nam cũng không cần thiết phải trả tiền.
0: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가실 때는 비닐봉투가 이제 무료로 기본 제공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화 두 번째 회화를 한번 해석을 해 보면 비닐봉지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저 tôi xin một cái túi ni lông được không? 라고 했어요. 저 tôi xin 그렇죠. 여기서 xin이 붙으면은 말 그대로 되게 이제 예의를 지켜서 얘기를 하는 이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tôi xin một cái túi ni lông được không? một cái một 이게 이제 한 개라는 뜻이죠. một cái 도이 닐론 여기서 도이는 말 그대로 이제 봉지라는 뜻입니다. 무슨 봉지죠? 닐론 이게 비닐입니다. 도이 닐론 닐론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영어에서 파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도이 닐론 비닐봉지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르컴 그쵸? 뭐뭐 되나요?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의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B가 네 비닐봉지는 1,000동 추가되는데 가져가시겠어요? 자 도이 닐론 뜬 피 못 간덤 안 걸레이 컴아 네 자, 돈 일론 내 비닐봉지는 tính phí 1,000 đồng. tính phí가 뭐냐면은 이제 금액이 책정이 된다. 추가가 된다. 얼마라고 했죠? 1,000 đồng. 1,000동. 1,000동이면은 50원이네요. 와우. 공 하나 빼고 나누기 이해하시면 계산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50원 되는데 안 걸레이 컴아. 가져가시겠어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레이가 가져가다. 근데 또 미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lấy 말고도 có thể nói là anh có mua không ạ cũng được không? Nói về túi ni lông này. Ở đây thì nó là anh có lấy không ạ nhưng mà anh có mua không ạ cũng có được không? 아, 네.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가 이제 뭐라고 답변했냐면 네, 하나 주세요. Vâng. Cho tôi lấy một cái nhé 라고 했어요. 여기서 nhiều người Hàn ấy hơi jom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헷갈려해요. Khi nào thì sử dụng dạ hay là khi nào thì sử dụng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Busan Youngo Bangsong.
1: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A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5: 3:00 o'clock.

0: 따죠. 카페 말 그대로 커피 바 그리고 빵케오 빵케오 이게 뭐냐면 뭐 과자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라와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실례합니다. 커피랑 과자 파는 곳이 어디인가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이 길 끝까지 직진하신 다음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앵디 당된 고일로이 나이 로레파야 라고 했어요. 앵디 당 여기서 리당 이게 직진하다죠. 렌 여기서 렌 이게 뭐냐면 어디까지란 뜻이에요. 어디까지 도착했을 때 어디까지죠? 고일로이 나이 여기서 고이가 뭐냐면 이제 끝까지란 뜻이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로이나이 이게 뭐냐면 그 보면은 이제 리히맨 리시우트에 여러 가지 그 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 해당 길 그렇죠. 이 구역 이 길 로이나이 로이레파야 그 마지막에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회전이 레파이 그렇죠. 파이의 반대말은 뭐죠? 짜이? 그렇죠. 그래서 우회전, 좌회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A가 이제 다음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식용 얼음도 판매하나요? 가문예 어레 거반 또이 라랑 형 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레 여기에 거반 판매하나요? 또이 라랑 또이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그 하나의 이 가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또이. 근데 여기서의 또이는 뭐냐면 한 팩 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이 라랑 그렇죠. 라가 얼음인데 여기서 라랑 말 그대로 식용 얼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식용이 말 그대로 먹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도이 라랑 식용 얼음도 판매하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B가 네 있습니다. 저쪽 냉동고 안에 있습니다. 자거 도이 라 남 어점 두덤 피에키야라고 했어요. 자거 네 있습니다. 도이 라 말 그대로 이제 뭐라고 했었죠? 얼음팩 남 이게 뭐냐면 누워 있다가 남인데 여기서 남은 뭐냐면 위치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정 도랑 피에게 어정 이게 어디 안에 어디죠? 도랑 냉동고라는 뜻입니다. 냉장고면 뭐죠? 도랑 그렇죠? 그래서 도랑 냉동고 피에게 저기에 있는 냉동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회화를 이렇게 마무리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회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1: 네, 비닐봉지는 2,000동 추가되는데 가져가시겠어요?
0: 네, 하나 주세요.
1: 네, 총 15만 동입니다.
0: 네, 이게 두 번째 회화인데요. mình chưa bao giờ nghe nói là nếu mà cho gì nhỉ? 비닐봉투. 비닐봉투 이제 돈이라네. 돈 추가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1: đi chợ thì thường là túi ni lông thì sẽ được cho miễn phí.
0: Đúng rồi.
1: Còn ở bên hàng thì Mỹ lại thấy là ý là trong chợ thì vẫn được cho miễn phí mà đúng không?
0: Đúng rồi, đúng rồi.
1: Chỉ là khi nào mà mình mua, mình đi những cái nơi mà như là siêu thị chẳng hạn, những đúng cái rồi. Cửa hàng trung tâm thương mại lớn thì mình mới cần phải trả giá, trả phí cho một cái túi.
0: Đúng rồi, đúng rồi.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도 ở siêu thị thì có phải trả tiền không?
1: Không, ở siêu thị ở Việt Nam cũng không cần thiết phải trả tiền.
0: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가실 때는 비닐봉투가 이제 무료로 기본 제공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화 두 번째 회화를 한번 해석을 해 보면 비닐봉지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저 tôi xin một cái túi ni lông được không? 라고 했어요. 저 tôi xin 그렇죠. 여기서 xin이 붙으면은 말 그대로 되게 이제 예의를 지켜서 얘기를 하는 이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tôi xin một cái túi ni lông được không? một cái một 이게 이제 한 개라는 뜻이죠. một cái túi ni lông 여기서 túi는 말 그대로 이제 봉지라는 뜻입니다. 무슨 봉지죠? 닐론 이게 비닐입니다. 도이 닐런, 닐런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영어에서 파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도이 닐런 비닐봉지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르컴, 그쵸. 뭐뭐 되나요?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의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B가 네, 비닐봉지는 1,000동 추가되는데 가져가시겠어요? 자, 도이 닐런 뜬 피 못간 덤 안 걸레이커마 네, 자, 도이 닐런 네, 비닐봉지는 뜬 피 못간 덤 뜬 피가 뭐냐면은 이제 금액이 책정이 된다. 추가가 된다. 얼마라고 했죠? 1,000동. 1,000동이면은 50원이네요. 와우. 0 하나 빼고 나누기 2 하시면 계산하기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6: and me Jesse.
5: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6: Okay.
5: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7: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5: Time is running out.
6: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5: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6: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